0: 여기 있습니다. 예, 하지만
1: Punk music, no cops, punk tacos. Depends if I've paid my tickets or not.